0: Mengenal,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. Hangunmal Hagusipayo. Lugatus Salam.
1: Assalamualaikum semua. Hari ini bersama dengan saya Mariam. Hari ini Mariam bawa bahasa Korea. Jom kita solat jemaah sama-sama. Jom kita solat jemaah sama-sama. Bahasa Korea. 예배 같이 할까요? 아, 아따오. 예배 같이 해요. 아, 물러물러 또 마리암 착각? 예배 같이 할까요? 이니 마참 기트 다녀. 아, 예배 같이 할까요? 또 Can we? Can we solla together? I like that. And then 갈라오 좀 기트 솔라 머사무 이뚜 기트 거나 착각? 예배 같이 해요. So 아빠 양 매자? 요 또 물러물러 또 기트 다녀 또 나이 예배 같이 할까요? 아, 답이 갈라오 기트 좀 기트 머사무 아 참 또 요 또 자디 두룬 예배 같이 해요. I like that. 어, 예. 밀러 키트 솔라 배터 키트 버르사마 솔라 버르사마 배터 된 키트 솔라 소랑 소랑 키트 몰래 다빠 르비 바할르 칸 아, 좀 키트 솔라 지마 사마사마 예배 같이 해요. 좀 키트 다빠 바할르 사마사마 스무아. Have a nice day. Assalamualaikum.
0: Hashtag penyiaran jakim.
2: Terlepas dari siaran program-program menarik di RTM, jom saksikan semuanya di RTM Click.